0: tamen de pewa sine da dene ne tagon pewa la ya o phage kulun ju shin ne o ga sa kulun ju shin zo le je ba do na so wa de shin zen du shu wa dong ba su shin xin je la ba so shin do shin chou chou so sun xin ba ne che shin shin zo wa ji sun de men nam da ba dan ba sun ne o ba sa che nga tam sun ba le da che che da de de Kunun 어르다베 그러다베 강기체 아니 가르사 다 야고 두고도 돼 간다 아니베 라베 돈스 어베 돈스 셈바 콤바 돈이 라베 아니베 콤바 돈가 주는 데 아니베 준비 바로도 신발 준비 바로도 신발 셔주리스 근데 인도스네 대라타나 승리 송송이 근데 인도스네 군제 대다바나 어 아니베 준비 바로도 신발 수준지 바로도 신발 셔주지 바로도 신발 바르기 어 뒤에 뒤에 있니 셈이야 투영하래 송 셈이 때는 연구하래 신이 다 송하는 신신이 다 셈을 투영하는 말 샤니가
1: 응 디든다리아니 된대
0: Shandaji, then Shantony. Then the Kulu or the tank of the Jumzen Paras Lama or Tendin Devon Dermish Arson, Tendin Devon Jubal, Jidem Paro Termin, Jidem Paro Termin, Jidem Day in the Wukerson, or Tendig Tandalia Samutana, Galayamaris, Nimbu Yamaris, or Tendin Devon Dermish, Tendig Devon, Togo Tamsun, Lord Duna, or Tendig Niva Togo Tamsun Tusuns of Chinta Wushi Shunaya, Maranzo Pugay, Rudabe. Jawab misalnya sini, suci misalnya dengan yang mana? Oh, suci itu lah ya rasa tu ayam. Yang mana dah? Yang mana dah? Sanjaya sedar coba nampi kah? Oh, betul tu ayam mana? Oh, orang tu pe cendol ya, jadi susu pe nyensi, ada kaya sanggup cinta bersih. Mana dah ni ke tabu lalu cinta? Oh, dahkan nasi cendol, siapa tanya sih pe lama thamzi cendol? Oh, dahkan nasi cendol pe tabu mesin tu. Mana dah ni ke pe lalu? So little, Kuhuri, Sash, the Jarmish, Rory, Sash, Pagas, and Rock, Shasash, and Kuhun, Sash, or the Tayu, Tendency to Sash, the Golaya, Suchi, the Pantatunish, Suchi, the Rocha, and Meding, or the Tender. Tay Negalia, Tambati, Shokama, Mother, Shankanga, Pan, Medeva, that Missunashi Sandani, Shinju, or Tesam Doma, Mashi Tunjig, Tendigan, Sashanaya, Rada. So, the Tosango, the Kursango, the Tamsango, the Kandaji, the Sango, the Yanaya, the Yeti, Maranzo Chita, and the Togo, the Togo Tamsu, and the Koyaja, the Sambashi, the Togo, the Pusun Sobashi, and the Pusun Sobashi, and the Tandu Nigia. Oh, this one of the Digi Chambu, you have a Sango Kurguya, the Ranshin, the Digi, remember, Korangi, Ranshi Sango Tamayina, to make a Ranshi. The Kandaji, the Lama. Naranzo, What did Negalia draw the dirty chatter? 어 진짜라 처반자 야지 산이 윤두산에 아니 어 지지에 달라 지지에 시 돌로를 빼 써야가 선로 그다음에 근데게 아니 왜 달라 몸마로 되지 태기 빼 부수로 되게 그냥 달라 도아질링이 빼 남시 빼 무고 틀지 되게 빼 달라한테 돌로를 빼 한바자야 선로 그다음에 돌로를 빼 묵지 가야 선로 차지 잠시 그때 소소 개매나 남시 두자 중에 몸을 대야게 돼요 다 소소 두자라로 또 지게 되게 다가는 시지 대비제 거르서로 빠르게 거르 그다음에 지금 레디오 선도 예배거리야 트랜지스터 선도 예배거리야 다들 저기 뭐고 때부터 당시로 제가 있는 디시에 나와서 뭐고 때부터 그 님을 때나 배 님의 길로 오고 담면에 제가 지디 어 균호론주 배 균호론주 철 신배 제례야 균호론주 디 제선 당에 동해나 배르다 녀나 배르 용구에 맞다 그다음에 어 근데 인도산에 어 다가는 신 소소배 당고 말아서 매사 말을 전달하고 근데 그걸이야 소소 안 받나리야 지 가서래 그러면 진이시에 예매신에 대배돌이야 텔레템베 심대는베 가게 야마라 단 로서로 가르쳐야 또 서주 통주로 가르쳐야 야 심대 심대 현다지 여름 마도 야 심대는베야 가서 심대 무바로 송교 제하다 무드베 라고 터도 꿈어 쇼고 터기 심대도 야마 다 다르게서 무지베 가서래베 자다 땅다 치자로 근데 야다 싸니 용등에 디디 따야 무 내가 무 매력거리야 땅무 천에매 땅이는 그대 저거에 나서는 심재 용등에 디런신도 파 줄체 따야 무 텔레 땜베 심재지 땅무 안도 동다시 연 다지 제기를 줄 땅은 차가 아요 야만에 배 통지 점도 차가 아요 어다 통지 점에 커서 가서래 대 하름데 쇼명에 담님데 명에 어찌 무관지를 샤나니 제기 전부 스케 용구면도 땅보다 두대 다 근데는 제형 삼아지 텔레 땜베 심재는 거지 어 땅무디 어 광다 니년에 걸어 있는 무드 꿈을 야만은 무드 텔레텐 소소 소한 정도 어 딘딘데 심재는 배 유구도 와어 딘딘 인도자네 어 딘딘 다가는 신 아란돌이 야지 땀년다 승이기 때 민지 민 매네 걸어 있는 민지 충나 삼바야 나를 깨다 충나 삼바야 나를 민 샴부 충나 삼바지 민 샴부지 충도나 년다 샴부지 충도나 어다 소소대 도미셔지 사고 충네 배 사단디 배 어 땅에 더그지 다 차고 마시네 미지 챙기를 삼아 로다지 이네 내 컴바 더그지 마시네 미지 챙기를 삼아 소로 깨지지 셔야 이네 내 깨지 든데지 마시네 미지 챙기를 삼아지 심대는 배 소소 땀년다 개매는 게지 민념 좀 타라지 때라 이네 도저 가르 산대로 세 쳐오래 가만 돈대로 돈 쳐오래 년대로 년 쳐오래 가인이 제 쳐오래 땀 타면 가인이 세 쳐오래 민간부지 예배이나 아 땅에 깨지 내셔야이네 포도 운보심보로 가르치요 직삼바지 성대는 몇이 대구도 와 와 근데 인도산에 말하는 소리가 떡을 땀수수 유대 제단 미패바지 과양소로 차대 과양하고 뜨기야래 뜨기야래 때 모두 인이 삼다바 있는 동해 그릇이 차대 다가나신 말하는 소리 녀를 냄벼 풍부수 유기 룬디 내 류신이 찌대치기야래 춘다 찌기야래 땅다다 찌기야래 최댄다 찌기야래 어느 탄에 나의 류신이 짜샴부시도 찌샴부시 찌기야래 때 Ludi, oh, Casuri, Mamma Lenuki Pansabe, oh, Nyaralimbe Pumbusing and Minstagi. What the name is in a Nyaralimbe Pumbusing, oh, Mamma Lenuki Panga. Tada Nang and Jason de Wangi, and that be to make it tenser. Oh, Numu with tenser. That be, oh, the Numu Tial, Kupi Rotting, oh, Lang, Lang, but Tial, Rotting.
1: Chojo ji lehim kung zemli yin nangba yonggi uti Taji sisi zuyen kuzi jamgun chenpo chwa ni kadin zay na wye Tuji chenpo bame lu ki wang chen kadin zay na wye Nyandu shu sunpa tang tue di resa dawe yin nyandu shu yin Tiling ki sanju ka sanro nang Kachan chingon lu ling ka ni chulim chenpe ki tiling sanju ka nyandu shu yin Selang kushab narendar muzi chao ki tiling gesa dilir Cyprus Yuki Sinzin Kushab Nikos Kisto Diolit Slen to Chede Kamenang Shubse Kesa Dilir Chinda Tube Tse Chi Ginin Tomar Tsuku Keji Taxi Shimi Rig Semjernam Gilhenzo Tomati Tuzu Parjanan Shubse Jagar Megolegan Ki Dubanam Penzun Tushu Jikab Jangdun Sabson Tan Habar Tu Megolegan Ki Sajan Nang Tu Topachewe Minatang ngwebo so tongwa yi na kabar angda gyadu sumji so gui to kabar nangwe pigu na tuhu. Tenga pulwa masa gui jina chache ligu zamken ki terbo shik Hamza Burhan Shebati Pakistan wangzin chepe Jammu Kashmir kinang mishik menda kyebti se yubi nizu tuan tuhu. Sanju shibe shujur. Selim kushab Narendra Modi choki tirin kiasa dilir. Sigurd Pepe Cyprus yuki sinzin kushab Nikos Christodoulis lentu jade kame nanchim zhehe. Kongla kiasa jagar ki Jimju tang lamshin ledun lunjin shunba ache tamda choki namdru papdan tu nelen shunan yubsehe. Cyprus kisinzin lentu Jigab ti chidi lunchin Dr. Konstantinos Kombos Chua tang tishin Jimju tang tida nyezu ledun gu lunchin Alex Vifidas che punri chega tang tishin chungba chega mungbu shi tunju guzab gu chudu pibgu yubsehe. Tenny Cyprus Jacob Gisinzin Christo Dolly Tsoki, Jagarkin, Sigurna Wati, Ting Thomas Yoshe Lunting Sargo Venizu Tarachena, Selun Kusham Narendra Modi Choki, Cyprus Yuki, Sinuan Tan Hendu, Jacob Nipenki, Tate Kondor Tungu Chetu, Chontan, Mazazunjo, Tule, Shayun, Rishun, Penzun, Dushu Tang, Denja Sungip Jake Kora, Kadun and Jusam Mazepar. Jumei Rikshi Tang Tishin Sardu Gili Gui Tang Tsudai Kuo Layang Kamen Nung Chim Shihe. Tezam Dumasai Udi Namni Ki Nga Gui Ki Tuna Tang Kule Tuna Ki Kuo Layang Gadu Nung Gui Kongshi Yub Shihe. Sile Narendra Modi Choki Sigurd Pepe Cyber Sinzin Choki Chetu Tu Tiri Ningung Kisudun Shi Puna Yub Tang Cyber Sinzin Choki Tiri Chiro Jagar ki sinzin jamgu droba di munu lhen tu rashpa di pawan sinzin poran tu jete kami shuju imbar sehe. Cyprus sinzin choki sigur teni selen kushab Narendra Modi choki ngalo chinda tukbe nan Cyprus yugo sigo nangwe grate kene chewa shi chapa zumbu mase par jagar ki selen shi ki Cyprus gegab gina Milo Jura Nyigi Jesu Selen Modi Chok Sigur Ti Taman Cha Yub Shehe. Labar Tu Tari Cyprus Gigab Tini Yurab Jidun Chobaya Chozu Yimbe Cha Ni Sigur Tiyan Keji Shigdu Ngunzi Shigur Yo Shehe. Selen Kushab Narendra Modi Choki Kesa Chige Yuru Kala Sigur Tu Chilo Pepe Jesu U Lenchen Namki Chondu Shigesa Dilir Ushu Na Yub Shehe. Jizo Chalam Gito Selen Choki Chongdu teni, Viksit Bharat shibe zhudun tenbe gyagar gyagabshi zhudun ki tela Chogu le lawa tang, chong le lawa tishin Teda la, ju gyuru kan kumi ki kwa la, jirdan ki Tuduru shi, chung yuzu ki kwa la, sishan na yubu shihe Talo jindarangbu, jindarchubwe tse ji ki nyin kesa dilir chu gyu geji Daksi, shimi ri ki, semjian nam ki, chongdu Tomati, Tuzu, Parjana, Yubshe. Tondu, Te, Muzo, Tenin, Zumlinkina, Yube, Tatan, Damsin, Si Tan, Kansi, Chisi Tan, Jaguar Tan, Puma, Shepe, Tundu, Simjangi, Dunil Hasm, Yuba Tezo, Sunjab, Gola, Hakadun, and Chimshe. Geji, Taxi, Shimi, Socha Riki Tundu Teni, Munte China Jagartan, Africa Jigam Namki, Forum Hanzo Shepe, Tundu Shibati, Kapan, to the Nanju in Brzehe. Wenjang, Zemlin Gijinetan Shipe, Tade, Char Tundu Te, Africa Jigam Nam, Kudurgi Tony, to Chijana with the Chapjik, Tundu Te, and Chijana Kupachun Yubsehe. Jagartan, Africa Jigam Namki Wars. Dewa sangbu shi yoba samdu maasay par zemlin ki naan taksi tomdre la soo pe soja maan chiwa Afrika lingchen ki naan yobar ten chundu teni zemlin ki naan kuryu netan taan di shin soja ndramin ki rik sungyob ki tela gezen chiwa shi chag yob shihe. Nidu yi gyagar ki mego legan ki 시제 퉁귤 탄탄신 메고르 펜준 주슈기 토라 깽엔 드미 중심버땡 메고레간키 주버놀라 펜준 주규기 갑 정중 삽수인 탄 하버투 응어부탄 미나 토바진 메고르 키 사시난도 통화이나 카바 안란 갸드 숨주 소구 토바 셰버난고 베푸구 슈난 주브세헤 Kesa Megor le dun lun chin Ashwini Vaishnav Choki Rail Bhavan Shibhe Kesa Dili Ra Chokan Chinhan Chundur Na Vae Kab Kab Thir Megor le dun lun chin Shomba Vi Soma Na Cho Thang Ranvit Singh Bittu Thang Chab Chik Megor Zinchon Lekhan Ki Puri Thang Sane Susu Puri Mambushi Ki Chundur Thir Pipshu Na Yub Shihye Nezui Tar Chena Megor Lekhan Ki Denja Sungjab Tang Tishin Megor Ki Kangwen Nam Sungjab Ki Che Tu Ledun Gyaji Shi Pe Shingwa Tang Tri Megor Lekan Ki Nidu Megor Ki Na Megyun Chungwa Tang Tishin Kengen Dramin Chungwa Tizu Che Tu Megor Lekan Ki Sungjab Korsung Pungdir Mikse Ki Shibju Shi Che Kube Legu Ti Na Yub Shihye Mego legan ki tade char che tunsar ki tuile jomei rikshi tang tishin don sheba tang CCTV so sajo kansar zu nandiye duban nam la denja sungjab yungda tang tishin megor tang megor legan megor pabzu so la sungjab yungdab ki che tu legui daji shikpe nang shintu yob shihye. Kalkara timgan chime U Sangwe Shibju Lekhan CBI Shiba Te Tumi Sum Yuebe Choba Shila Ngalo Kolkata Tu Yuebe RG Car Medical College Shiba Te Na Soa Rine Ki Lomnyer Cheshinbe Amji Pumi Shi Ki Tsemu Topje Sewa Ne Tar Pungbu Mesik Bajay Ki Paratu Nizu Chatan Shibju Goebe Gajab Shina Yub Shihye Tumi Sum Ki U Sangwe Shibju Choba Shibju Choba Tini Gyagar Shacho Ngagwi Ki U Shibju Choba Tini Jigab Chonye Nang Chimba Shihye Timgang Ki Kondu Shubha Shintu Timgang Ki Timjuba Justice Sampa Sargar Chotang Dirtangar Gosh Namni Ki Timju Nawe Kabla Chilu Nidong Nistabshi Jinda Gyebe Tse Gui Nin Pumi Lopnyer Wa Te Gondru Topje Sawa Ne Tar Pumi Te Pungpo Mese Ki Pardu Shibju Tashin Tawar Che Te Jinda Chukbe Tse Nishu Tseng Pardu Nyendo Te Timgan Chimor Pyu Gobe Gajab Na Yub Shihye. Hamza Buran Shepe Chilu Nyedong Chukwe Lor Bu Mama Na Chakje Tsenggu Che Te U Nyendo Okorsungwa CRPF Pungma Shibju Lhazam Shila Sojun Tang Tishin Yugo Tongchama Mangbu Shila Sojun Chungwa Gengen Tetan Dewe Mi Ter Pakistan Ke Wengzin Chepe Chamu Kashmir Ngagui Jinang Mi Shiki Menda Kepti Se Yube Nezu Tuntu Buran Hamza Yana Anjumat Gulzar Dar Elias Doctor Shepe Mingi Namda Mangbu Yuba Tini Al Badar Shepe Chakje Chobat Tee Kuri Shi Yinpa Tang Gyagar Ki Chilo Nidong Nistengi Gilor Mingen Tee Chakje Leguwa Shi Yinpa R Ngunzi Na Yub Shihye Taday Char Mi Tee Pakistan Ke Wengzi Yin Che Shinpe Jammu Kashmir Ki Ngagui Muzaffarabad Ki Gorja Shibe Sagui Jina Ger Ki Turim Lobra Shi Jina Gegen Chimyo Lega Che Shinpa Yina Yang Mi Tee Resa Purbyu ngātu turim lopre nāni tēmbē chē sū ngōshī tsēchū mēbē mīshī yōng tē mēndā rīngbā māngbū shī gyab tē mī tē mīngēn tē sē yūbē nēchū tēn tū hū. Ngāti pāñchab kī ngiandō kūrsū ngō nām kī pārān kūr kī nāng Pakistān lā rōkwa chē shīmbē mīngēn shī kī sēgū kā kī nāng CCTV shibē kēmrā Zhu yubay ko la zisung che yub shihye. Patang kod ki nyendo kursung wey mikse puri Daljinder Singh Dhillon Chok ki Akashwani lungten sargoy par sungtun tar chena Nani yu pe Baljit Singh Shepati Jammu ne Patankot ne Jammu Parki Kayon Lamchin Chewa Shibu Shegu be te to Gyagar ki Thapu Pungdi Thang Pungdi Shiyan ka Penzun Dushu la Miga Chigyo Che Tu Sisi Kamra Tzu Yu pe Nizui Shito Chung Yubu Shehe Amerika Chisi Chungji Marco Rubin Choki Gyagar ki Deba Kanyu Shindu Amerika Nishu Tsongdem Chigyo Che Tu Be Kor Sisi Nang Yubu Shehe Hormu Stil She Pe Gyazui Tsongnam Tek Go Gyabe Jesu Gyagar ki Na Meze Nishu Ki Ringgong Parza Chingwe Kwa La Sargoba Tsu Tio Shube Kalen Tu Kong Ki Kamyu Ti Nang Yubu Shehe Lun Chin Tis Sargoba Nam Tang Kamyu Nang Shintu Chungyur Kong Ki Suren Tang Gyagar ki Na Sigo Nang Kyu Yimba Tang Gyagar Gigab Tini Amerike Dato Gigab Tso Shi Yimba Kor Sishan Nang Yubu Shehe Sanjuk Nindan Ka Gyarjik Sanro Nang Selen Kushab Narendra Modi Choki Tirin Gyesa Dilir Sigo Dupepe Cyprus Yuki Sinzin Kushab Nikos Kristo Devlit Slendu Chede Kamyo Nang Yubu Shehe Chinda Chukwe Tse Chi Yinyin Gyesa Dilir Tomar Tsukyu Gyeji Taksi Tomze Sokbe Shimi Rigi Socha Tisa Sungjab Ki Tsongdu Tuzu Te Parjan Nang Yubu Shehe Gyagar Mego Lagan Ki Chubar Namla

제가 지금 들을 신도 그린 채웠지. 매보 단위 신보관디 초기 소셜 웰페어 하는 지도 대동기 걸어 공시 지금 뜻이 유명기 걸 그럼 좀 쉬워지나 단위 신보관디 초지를 지금 구비중에 우리 자갈키 지금 그 땡조 토페베 제수 지도 대동기 따와 들을 교회 청부시 중요부 세해 Simba Chimbukandi Choki, Jizu Dedunki, Gongxi, Tini Xianda Mayinbe, Keju Chowashi Yorshi He. Ngundi Chena Simba Chimbukandi Chok, Konglo Nishu Zangala Pepe Kup, Jilu Jiklong Gege Kupji Kupshi Lor Kongki, Lo Afrika Yujinang, Rang Tang Zazungi Miri Namla,